0: 하지만 미국이가 그거 하지만 미국이가 그거 그거 LCC 원 그거 하지만 LCC 원 그거
1: Careful.
0: Temple. L58 code 4. Temple.
1: Bravo 69 Mill.
0: V69.
1: Travis Knapp, 90B westbound in Michael Street. With Louisiana 239, Gulf, Quebec, November.
0: What kind of vehicle?
1: That'd be a black Toyota.
0: Okay.